어츠 사라 아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! I will sing it again. 몽시라 오하트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아와라 아마니나 몽시라 네네 예 하트 사랑

엄마의 그냥 주님 가서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

0: 宝贝，下午呀，妈咪呀，
1: 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，妈呀